오늘아 에바 오케이. 알리오 로슬리 도나 사마. 라키 파스 데빌 에바 오케이. 알리오 도나 사마. 오케이 좀 기다 라얀 도나 사마. 코사브 tiba-tiba malam ni rasa lapar sup tulang ah. Tapi gigi pun tak ada nak makan sup tulang macam mana. Sabar je lah kan. Takat sup orang keting boleh lagi. Kalau rasa nak makan sup tulang tu minta maaf lah.